0: 말해줘 왕자와 못했네 왕자와 만년
1: 다가무고 팽도나 다가무나 새끼야 다무고 팽도나 왜
0: 왕자와 만년 김기치마디
2: 김기치마디 김기치마디 declare hand the winner 我被加个董那爹 pengovera me ali me adekul bolpi pengovera bribing dan pengovera bordan pengovera gayerari watiki recording me
0: wachweli tuwa klubo mapatpat
3: My stronghold, hallelujah. Make the Lord your stronghold. Make the Lord your rock where you run. Make the Lord your fortress, your savior. Make him everything.
4: Jiri maliat, mechako ni alma migie. Maupon kigum, jipa minikar, mechwale kwachmelega, kinongo ni chao.